하하 어여냐며 어찌하시에 옛마세 양코 포니소 하나님의 사원을 지하며 외비아원비아나 최배우 외비아원 나 서류에 불안이여 어찌하시에 배려는 가시에 마사 양코 포와 왓치에 놓고

0: 야
1: 고통이 아직 나야노 오하네
0: 헤이 미세스 아워디 오하 원하드레 원하스와 세비빈다 하우 소모빈다 니아코소 세모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코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데 원하 와스와 낙수 워컴브레 프라라 와브라 원은 어바시오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 power, when the